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폰에서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요.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전국 어디서든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오직 말씀과 찬양,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라고 여러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오프닝에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왜 옷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누가 뭘 입었나 이걸 살피시고요. 또 구두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 뭘 신었나,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맛있나, 또 네일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의 손톱 많이 유심히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시선은 요즘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추셨네요. 저는요, 길을 가다가도 2026 나라사랑축제 현수막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또 포스터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요. 아, 과연 저분은 이번 주 목요일,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으로 오실까 궁금하고요. 누가 말만 걸어도 이번 목요일 나라사랑축제 오시지요? 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나라사랑축제 현수막이 보인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포스터를 발견하시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번 주 목요일 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은, 바로 당신은 이번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 오시는지요? 네, 그 대답을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올려드리는 그 웅장하고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 찬양의 현장에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우리 여수에 있는 진남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는요.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 지역이 낳은 민족 지도자, 순교자이신 손영원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그런 곡입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네요.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시지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시에 곡을 붙인 귀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에 오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드러난 역사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 오시면 이 손양호 목사님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두 곡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바라보고 배워야 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항상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늘

오늘도 사랑의 뜨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여수 3일교회 윤세은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후서 1장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0: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 되었던 우리를 강한

0: 찬송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0: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니느웨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서울 마포구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3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낯설고 물설은 그런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외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씨가 되었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 미개하고 또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문명된 사회에 살다가 그렇게 선교사로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은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질병으로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매한 우리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불을 놔서 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평안한 삶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난 나라에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학문과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찾는 일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헌신한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 사회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교의 덕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빛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는 일은 우리들의 당연한 일이고 또한 시대적인 사명이고 감당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만한 그러한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선교를 거절하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러한 헌신을 이 땅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범한 자신의 삶을 고집하거나 안정된 삶에 머물기를 원했더라면은 자신의 나라 복음화를 앞세워서는 이 외진 땅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은 열악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외면하고 거절을 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그들의 헌신이 씨가 되었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수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니느웨를 보는 눈이 하나님과 요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를 불러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당하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성의 높이가 무려 30m나 됩니다. 그리고 성 위에는요, 세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러한 성이었고, 성의 총 둘레 길이가 96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지요. 그리고 성 주위에는 바로 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넓이가 24m, 그리고 그 깊이가 18m나 되는 큰 연못이 있어서 적들이 함부로 침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요새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왕궁에는요, 왕궁 정원에는 누각 같은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는 각종 희귀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동물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미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서판이 무려 2만 6천 개 정도가 그 지역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당시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60만 명 정도였고 성 주변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 정말 큰 도시였고 당대에 세계적으로 손가락을 꼽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요나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큰 성읍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였고, 그렇지만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넓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식구,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좁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니느웨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나가 가려 했던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은 마침내 깊고 어두운 심년으로 침몰

오래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는 길이야말로 용서와 화해가 있고 사랑의 그러한 삶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니느웨로 가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니느웨와 다시스 두 길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다시스는 내가 원하는 길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다시스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집스러운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요나는 가지 않겠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거역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보다도 더 순종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더라면 더 잘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도망친 그 요나를 다시 불러서는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나를 부르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 요나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곧 그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전해야 될 그러한 소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명자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씀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 식구들이 없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없습니까?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그러한 전도 대상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저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걸으며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적인 자세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행하는 억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온 도시가 다 회개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아수르의 형편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항하는 세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등극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유다는요, 결탁하여 아수르에게 그동안 바치고 있던 조공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여 아수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말이 임금과 모든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니느웨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과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를 촉구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왔던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룻길만 전도하는 요나처럼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전도를 이용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대로 선포하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오늘날 니느웨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멜테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멜테리 선교사님은 유명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선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쿠풍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지역은 대단히 무서운 지역입니다. 멜텔리 선교사님이 그 마을로 전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두 말립니다. 아니, 당신들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당신들은 당장 죽습니다. 그곳은 마법이 극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독약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가서는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죽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메텔리 선교사님에게 갈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라, 그곳에 가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멜텔리 선교사님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처남, 그리고 네 명의 동료들이 같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사실 겁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이곳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음식과 물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0: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의 주위에 둘러섭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아주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되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떤 굉장한 능력이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음식과 물에다가 강력한 독을 넣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음식을 먹는 즉시 3분 이내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텔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내 말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모든 부족과 그리고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이곳에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과 그 일행은 그 자리에 둥글게 앉아서는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기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드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기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니느웨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기념하고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년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700여 명의 어린이 찬양단원과 지도교사들, 연습 때마다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3천여 명의 초청 인원을 위해 밤낮 얻는 지사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소제목이 기뻐하며 부를 노래입니다.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축제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히터치미, 그가 나를 만지셨습니다. 크륵스가 노래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목사님, 기대되시죠?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장, 전남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축제. 목사님, 정말 올해 11년 차거든요. 그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그런데 네. 이런 행사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마 다음번에 나라사랑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보려면 10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울까 정말 걱정했는데 조금 서늘해졌고요. 실내체육관은 정말 시원합니다. 6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6시 정도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 잡으시고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남동부 땅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알고 비전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기도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0: 힘을 주소서. 그 가정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경제인,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예술인들이 배출되는 꿈과 비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사랑 축제가 우리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연, 기도응답의 사연 또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시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성경통독 영성훈련원장이시고 국동방송 성경의 숲을 거닌다 진행자이신 임기한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스바냐 3장을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또 장차 도래할 소망, 또 포로들의 귀환 등 감동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끝나는데요. 우리 민족의 광복 81주년을 기념하고 또 여수 세계 선박남의 성공 개최를 위한 나라사랑 축제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방송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0: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에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박람회를 개최하듯이 천국 박람회를 나라사랑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남 동부 지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번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첫 번째 사연 나눕니다. 5010님 긴급 기도 사연입니다. 신랑이 시내버스 기사와 운전 중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며 버스 기사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이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질 수도 있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주님, 수고하는 시내버스 기사와 운전 중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버스 기사님의 마음이 상하였다면 주님 부르짖게 해 주셔서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며 하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날 날씨 탓에서도 또 불쾌지수가 높아져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기도사연처럼 버스 기사님의 마음이 풀어주고 일이 연말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으니

0: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1484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례받은 지 2년이 조금 안 된 성도입니다. 제가 고속버스 승무직을 하다 보니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워 극동방송을 출근해서 퇴근까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15일까지 나가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별탈 없이 잘 해결하여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사고 없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네.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이 어렵다 합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기도사연 그 사연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123님, 친정아버지는 기력유세에 응급실에 갔다가 얼마 전 퇴원하셨습니다. 인지력도 좀 떨어진 듯 합니다. 남은 여생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도 아빠 일로 많이 놀라셨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딸이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네.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0: 네.
1: 연세 들면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인지력 좀 떨어진 듯 하지만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빠 일로 놀랐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생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부부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건강 주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를 위한 마음, 그 마음 얼마나 기특한지 목사님께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통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화가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0: 네,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대화하면서 기도 받으시죠?
2: 네.
0: 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아, 저기 금요일부터 제가 속이 네. 답답함이 아. 생겼어요.
0: 아.
2: 네, 갑자기 속도 편치가 않고 먹으면은 네. 소화도 안 되고
0: 그래요. 많이 힘드셨네요.
2: 네.
0: 목사님 대화 좀 하시죠.
1: 자매님
2: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으신데요.
2: 아멘. 네.
1: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2: 네.
1: 속이 답답하고 소화 불량이고 뭐 평소에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2: 네, 무슨 네. 신경성이. 네,
1: 그렇지 신경성으로.
2: 네.
1: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2: 네.
1: 그리고 이제 아, 네. 소화도 잘 되실 거예요.
2: 아멘. 네.
1: 그리고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2: 아, 옛날에 받은 예. 못 모르고 받은 대출하고
1: 예.
2: 그거를 다 갖고 싶거든요.
1: 예.
2: 그래서 공동명의지

0: 저희가 꿈 매매해갖고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계속 네. 살고 싶어요.
1: 아, 부모님 살던 집에 계속해서 네.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0: 아멘.
1: 네. 네, 그걸 기도하면 또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0: 아 요새 네. 저기 안 그러다가 또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있어갖고 네. 조금 힘들어요.
1: 네. 예, 통증이 있는데 뭐 다치셨어요?
0: 아니요. 조금 식단 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이 조금 불었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예, 그것 때문에.
1: 그걸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정기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직업적으로 네. 생기는 문제를 직업병이라 하는데 아이도 자매님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송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라는 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더라고. 또.
2: 아멘, 아멘.
0: 아멘.
1: 네. 그 또 없어요? 이제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할까요? 네.
0: 아, 네. 딸이에서. 네. 딸 20살인데. 네. 더욱더 담대해져갖고. 네. 지금 상황이 조금 침체됐는데 그거를. 네. 잠을 무너뜨리고. 네. 역전시켜
1: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부터 속이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소화불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2: 아멘.
1: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모든 소화기 계통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옛날 대출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갚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20대 딸 담대한 마음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매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목사님.
1: 네.
0: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1: 오, 그랬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0: 어린이 합창단의 그 노래 어떠신가요? 감동되시죠? 현장 와서 느껴보십시오. 정말 감동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성경통독 영성훈련원장이시고 극동방송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진행자이신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조금 전에 기도 받으셨던 분이 감사하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1032님 구직 중인 성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니 또 불안과 초조함에 애를 태우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주관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불안합니다. 근데 이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해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읽으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아브라함에게 뿌리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했듯이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힘내시고요. 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8033님 주님, 저희 딸이 시험관 아이 시술 중에 이식을 하고 착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확인하러 병원 가는데 주말부터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이 크네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딸의 믿음 주시고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0: 아멘.
1: 뭐 아브라함과 이삭도 90백에 이런 일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관 아이 시술 중에 이식을 하고 착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확인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좋은 일이 넘치도록.

0: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사람이 기다리는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부탁합니다.
1: 아멘. 대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태아 척추 측만증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잘 어루만져 주셔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바른 건강한 모습의 아이가 순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태중에서부터 지키시는 주님, 주님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 하여 주셨으니 그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7053님 임신 중인 딸, 그런데 8개월 중인데 태아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오니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 계속 기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8593님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일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무기력증 주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즐거움과 에너지가 솟구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구치게 하시며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와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8593님은 아들을 위한 사연,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4849님 발달장애가 있는 저의 아들 12살 아들이 요즘 불안 심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괴물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최근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집이 안전함을 알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 심리가 평안 심리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서움과 공포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셔서 집이 가장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집이 안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12살 먹은 아이가 일찍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생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엄마와 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 4828님 사연입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세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주장하시고 행동을 주장하시고 꿈과 비전을 인도해 주옵소서.
1: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한 명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에 세 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자비하신 주님, 그들의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생각나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여 주셨사오니
0: 아멘.

0: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며 그 아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자녀를 위한 사연 오늘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누군가는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그렇지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 제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주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기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흥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0: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한동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옥기는 축제의 모든 가정위에 주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획부터 준비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과 그리고 한마음이 되는 기쁨을 주셔서 불평이나 차질이 없이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축제를 통해 모인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흐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나옥기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축제에 함께하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역들로 자라나 이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갈 신실한 리더와 믿음의 기둥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수 지역이 이 일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의 신앙과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이 여수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축제를 통해 여수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며 여수를 지나 흘러가는 복음의 물결이 남해와 전국 나아가 열방까지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알맞은 날씨와 쾌적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소음이나 질서 문제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모든 질서가 평안하게 유지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순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 날 일산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 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순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특별 찬양 무대, 충주 마마클럽의 헌금 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 재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교계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지역 복음화에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한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중계소는 FM

0: 16.7MHz 출력 500W로 가섭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에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 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은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90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움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3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운 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국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의 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원섭 목사가 어제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 목사에 부임했습니다. 올해 42살인 심원섭 목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서든 베티스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석사와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서울 개포동교회에서 부목사 등으로 사역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미국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2도, 순천 광양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신예를 두루 살피던 왕이 어느 날 시장 한 모퉁이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왕은 그만 그 거지 소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결국 아무 일도 못할 정도가 돼서 담당 의사에게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소녀를 당장 데려오도록 명령하시라고 했지만 왕은 소녀를 데려올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묘안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소녀하고 똑같이 거지가 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거지가 돼서 그녀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낸 것입니다. 왕은 누더기를 입고 왕궁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이 이야기의 왕은 예수님이고 거지 소녀는 우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1069 문자 우물정1069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찬양을 신청하시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짓누르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가 겪은 내적, 외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은 대적들과 이웃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통렬한 조롱과 날카로운 비판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수군대고 피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처럼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무리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려운 현실에 둘러싸여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더는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자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자로서 이것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0: 제대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의 삶이 조금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보내는 노동자 수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와 일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고용을 했을 때 지불하는 업체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일하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한 줄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조찬미 씨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화를 벌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의 주민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 모습을 점점 또렷하게 드러내면서 예전에는 어디든 값싼 노동력으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데일리 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의 계약상 월급이 3천 위안 안팎였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쥔 돈은 3천 위안 중에 600 위안이었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600 위안도요. 월마다 받는 600 위안 가운데 북한에 가면 내가 너를 추천해서 너를 해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하죠.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의 반복인 그곳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일하는 중인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출퇴근 중인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이렇게 OFP데이 듣는 이 모든 시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또 출석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시간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통일 배우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오프닝에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 우리로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받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보내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유엔이 이 외화벌이를 허용해준 국가에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는 북한의 군인이나 특정 기관 소속 인력들이 실제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여럿 포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력을 러시아 건설 현장에 보내면서 러시아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보내면서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1번 외교관, 2번 유학생, 3번 관광객. 외교관,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갈지, 유학생으로 갈지,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지. 참고로 2년 전에 러시아에 수천 명을 보내려고 비자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자로 가는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지는 않겠죠.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교관일까요? 유학생일까요? 관광객일까요?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엠프렌즈가 함께하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통일 배우기의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노동자들을 보낼 때 북한 주민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낼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위장 신분으로 갈지. 외교관 1번, 유학생 2번, 관광객이 3번인데요. 보통 가면 몇 년 동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요.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픈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노동자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2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올해 3월쯤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성과 사회안정성, 핵 관련 기관에 소속된 군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죠. 정상국가를 원한다면서 정상국가의 모양을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북한인데 정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실 줄 믿으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해외에 나가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장시간 일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데일린케이가 조사한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상의 월급이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럼 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계약상 임금인 3천 위안의 어느 정도일까요? 1번 50%, 2번 80%, 3번 20%. 50% 절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8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를 손에 줄까요? 60만 원이니까 뭐 3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을 뺀 금액이 48만 원이 들어올지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20% 절반 아니면 80% 어느 정도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지 샵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별도로 답장을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답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도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퀴즈 정답 나누면서 OAP데이 마무리할 텐데요.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을 때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돈은 약 어느 정도일지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20%였습니다. 실제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2만 원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갔을 때 그 월급 가운데는 의료비용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본인이 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 돈을 들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이런 북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날 서로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0% 맞춰주신 분들도 제가 선정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녘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0: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5

078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강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투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어떤 공연은 노래를 잘해서 기억에 남죠. 또 어떤 공연은 마음을 움직여서 오래 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어린이 합창단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는 노래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모두를 향한 소망 그리고 사랑이 함께 담겨 있겠지요.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또 마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또 기대하고요. 오늘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오늘도 찬양으로 즐겁고 행복한 2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의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 시원하게 이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죠. 오늘도 말씀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누는 바이러스와 같은 친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 어떤 친구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쳐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청소년도 흡연하는 친구들과 오래 어울리면 담배를 배우기 쉽습니다. 대개 친구들을 통해 술, 담배를 배웁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도를 배우고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독수리와 함께 날면 하늘을 비상하게 되고 닭과 함께 살면 땅만 쪼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오랜 사회관계망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영향력은 친구를 넘어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 바로 행복은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와 동행하느냐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진짜 친구는 잘될 때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눈물 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친구입니까? 감사를 배우게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배우게 하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찾아가시고 그 곁에 머무시기를 힘쓰십시오. 행복은 전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가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하은의 음성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투쇼였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찬양 이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비한 현장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신 들리고 병들고 배고프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아무 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은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지요? 조용히 예수께 찾아온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목회자라면 늘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자신의 믿음이 의심되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을까?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교회 이름을 큰 믿음 교회라고 했더군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구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니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와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더 커서 불안에 떨고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도 더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 있었고 인류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휘몰아쳐오는 풍랑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은 바닥을 처참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큰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로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망과 열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바울이 설교 중에 그 루스라 청년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0: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새 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큰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밤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너무 처참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유방암 걸려 절제 수술을 받은 25세 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는 젊은 자매가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때에 너무나 큰 절망과 분노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른 친구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부모들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런 원망과 분노에 쌓여서 이 수술을 받고 치료한 과정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누구와 무엇에게 화선을 하고 도움을 기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이 자매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루스드라 청년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한 근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만 알지요. 우리는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판단하는 것은 더욱더 죄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섭섭하고 시험이 들 정도로 수없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서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0: 있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으로 출발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개학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인지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 우리 8413번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5번님, 익산에서 고맙습니다. 049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네,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초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름으로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끼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쵸. 토끼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딱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종우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0: 부가 일하신의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본부에 이어서 충주 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지역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 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쵸? 이야,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 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자, 방은경님, 언니. 맞죠? 자,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동생 옆에 있습니까?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1: 목소리가 비슷해서.
0: 목소리가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1: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방송인 거
1: 저는 처음.
0: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예, 처음 들었어요?
1: 예, 처음
0: 처음
1: 들었어요.
0: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소희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1: 오늘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식사 겸 해서 모여 있는 중이에요.
0: 그래요? 딸이 몇 살인데요?
1: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1: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방학인가?
1: 아직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0: 방학이구나.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족이 다

0: 뭐였습니까?
1: 아, 저희 자매고,
0: 네.
1: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0: 예.
1: 예, 같이 모여 있어요.
0: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1: 예.
0: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1: 네네.
0: 오,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1: 아, 예빈이요.
0: 예빈이. 예빈이 생일
1: 네.
0: 축하해요.
1: 예빈.
0: 예빈이. 우리 예빈이 생일
1: 네.
0: 축하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1: 네.
0: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예. 제가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
1: 네.
0: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쭈꾸미가 좋아요.
0: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그래.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 드려요?
1: 저는 예,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1: 네.
0: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1: 아, 네.
0: 그쵸?
1: 맞아요.
0: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1: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0: 예.
1: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0: 예.
1: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0: 예.
1: 하루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0: 네.
1: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0: 아,
1: 집합 막
0: 코로나
1: 그렇게
0: 계기로.
1: 되면서, 예,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드리게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0: 맞아요.
1: 다시 나가는 게잘안
0: 우리 프로그램
1: 되더라고요.
0: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1: 네.
0: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는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1: 아,
0: 하나님께서
1: 네.
0: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1: 네,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0: 네.
1: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0: 예.
1: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0: 야, 예빈이는 나가고 있구나.
1: 예, 근데 둘째는
0: 예.
1: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어머니는 어떠세요?
1: 아, 어머니는
0: 예.
1: 아주 열심히
0: 열심히
1: 교회
0: 신실하신,
1: 생활하시는, 네,
0: 예.
1: 신실하신
0: 어머니는 지금
1: 권사님이십니다.
0: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1: 아유, 기도를 해도 조마조마하진
0: 아,
1: 않아요.
0: 그래요?
1: 네.
0: 하나님께
1: 네.
0: 탁 맡기고, 그래.
1: 아유,
0: 알아서
1: 그럼요.
0: 되겠지. 이러면서.
1: 그럼요.
0: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1: 네.
0: 혹시 극동방송 아시나요?
1: 예,
0: 잘
1: 알죠.
0: 알고 계세요.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우리
1: 네.
0: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1: 네.
0: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0: 우리가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방소희님.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은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고요. 우리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은경님,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라고 하면서.
1: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소희님, 잘 들으셨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1: 인생 찬양이요?
0: 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1: 원하고 바랍니다.
0: 바라고 원하고.
1: 잠시만요.
0: 원하고 바라고, 잠깐만. 원하고
1: 원하고
0: 바라고
1: 바라고.
0: 기도합니다. 예. 원하고 바라고
1: 기도합니다.
0: 기도고 합니다.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1: 제가 되게 힘들었, 마음이 힘들었던
2: 어떤 때가 있었는데
0: 네네.
2: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0: 네네.

0: 네.
1: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0: 네네.
1: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0: 그렇구나. 예.
1: 네.
0: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보셨어요?
1: 아, 네, 저도, 네, 불러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0: 그렇구나. 예.
1: 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오늘
1: 네.
0: 인터뷰 마무리 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가 이제 오늘 언니 때문에 마련된
1: 감사합니다.
0: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1: 네.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0: 아,
1: 할게요.
0: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견과로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 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미있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 택배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2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방학 또는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파이팅 하시라고 7770번님 사랑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인격의 주님께 너무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1: 네. 차 안이에요.
0: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갖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정차하셨어요?
2: 네 마침 여기
0: 마침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2: 네.
0: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2: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2: 네, 라디오.
0: 라디오는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2: 네, 맞아요.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네. 길이십니까?
2: 그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2: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예. 예.

0: 시험을 마치고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1: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0: 예, 맞아요.
1: 초등학교 2학년 딸.
0: 네.
1: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0: 아니.
1: 그냥 그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0: 어? 네, 네, 그.
1: 예. 네. 하긴 롤러 스케이트도 실내장에서 맞아요.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 수 있으니까.
0: 예, 네,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1: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렇죠?
0: 네, 인라인은 또 다르더라고요.
1: 또 달라요.
0: 네.
1: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이라고 주셨습니까?
0: 아,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1: 예.
0: 제가 사실 극동방송을 그냥 어떤 약간 프로그램 하나의 코너로 알고 있다가
1: 예.
0: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1: 매일 듣고 있어요?
0: 픽업할 때마다.
1: 아, 픽업할 네. 때마다?
0: 네, 그래서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1: 예.
0: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이 시간대도 이렇게 3시 시간대도 듣고 계십니까?
0: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아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네. 항상 들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애 방학이 아니라 본인 교회 방학 맞죠?
0: 아니, 애기 애 방학이에요. 애 방학. 애 교회 방학이에요. 애 교회 방학을 위해서 전화했어요.
1: 애 방학.
0: 아이 애, 교회 방학.
1: 아이 교회 방학.
0: 저희는 잘 다니는데
1: 예.
0: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1: 예, 예.
0: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1: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0: 네, 그
1: 교회
0: 아이가
1: 방학.
0: 방학입니다.
1: 얼마나 방학이에요? 얼마나 방학?
0: 아, 이거, 그,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1: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아빠는 잘 다니는데,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네. 그쵸?
0: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1: 아, 그랬구나.
0: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응? 엄마 전화가 와! 이래.
1: 아이가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통화하고 싶,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2: 오하윤.
1: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네. 오하윤. 하윤아, 하윤아.
2: 네?
1: 응.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네.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2: 네.
1: 응.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2: 네.
1: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2: 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1: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한번 다시
2: 아저씨 색칠도구 같은 거 색연필 사인펜에 맞게
1: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2: 네.
1: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2: 네.
1: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네.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있잖아. 김 싸먹는 네. 거. 그 다음에 네. 김치 세트, 연어, 네.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2: 레모나 비타민이요.
1: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2: 저 아기 때부터 잘 먹었어요.
1: 아 진짜? 하윤이가 네.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2: 집에 많으니까 괜찮아요.
1: 뭐가 괜찮아?
2: 집에 많으니까.
1: 집에
2: 괜찮아요.
1: 많으니까 그래.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0: 아 피디님 감사해요. 예. 저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1: 알겠습니다. 쭈꾸미.
0: 아 감사합니다. 예.
1: 하윤아.
2: 네?
1: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2: 네. 네.
1: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네.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2: 네.
1: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2: 네.
1: 그런 것처럼 교회도
2: 네.
1: 돌아가야 돼.
2: 네.
1: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네. 보고 싶어 하셔.
2: 네.
1: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2: 네.
1: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0: 싶어 하셔.
1: 아.
0: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영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응?
1: 그렇군.
0: 예수님이 우리 하윤이 엄청 사랑한대요. 그리고
1: 진짜요?
0: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윤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1: 맞아요.
0: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1: 네.
0: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1: 이번 주꼭 나갈게요.
0: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우리 하윤이 좀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주인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된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1: 어린이 태어나도 돼요?
0: 한번 얘기해 봐. 제목.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의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을 만나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제목 맞아? 응?
1: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0: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예,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2: 너무 감사해요.
0: 그니까요.
2: 진짜.
0: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2: 하윤이가
0: 예. 하윤이와 함께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하윤이 빠이빠이.

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지듯이 야곱의 인생도 분명한 AD와 BC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부니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델에서 친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봄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로운 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부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깨

때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푸니엘 사건이 창세기 32장인데 그 이후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연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니엘 사건 이후에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의 모든 말의 고백과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3장 20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러드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부니엘 사건 이후에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의 전반기 인생은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야곱 전반기는 축복을 받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축복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지고 어긋났습니다. 아버지, 형, 삼촌 모두가 불편하고 서먹하고 그리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부니엘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야곱의 전반기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삶이었다면 그의 후반기의 삶, 그러니까 부니엘 이후의 삶은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정상으로 이제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열두 아들들이 반목했던 그 열두 아들들이 이제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반전의 삶은 후반기의 인생은 모든 전반기에 깨어졌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축복을 쟁취하려고 축복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니엘 사건 이후에 그는 좋은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후반기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후반기 인생은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전반기의 삶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축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매정했습니다. 때로는 속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니엘 사건 이후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어서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실 축복을 받아야 할 야곱이 도리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왕을 축복합니다. 바로가 세상의 왕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족장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받는 영광이요, 권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또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두 손자를 잘 아신 대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지요. 예,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제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열두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각각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아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의 일이고 축복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야곱은 후반기 인생은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축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이 축복을 받으려는 삶,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부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한 이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바로를 축복했고 두 손자를 축복했고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예,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도로, 축복하는 교회로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묻어두지 마시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야곱이 잘살수 있었던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 좋아야 합니다. 연속곡으로 말하면 해피엔딩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복된 삶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으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매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입니다. 회복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호세아를 떠난 듯합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함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와 재결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재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전에 이혼할 때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그 이상으로 좋은 관계가 될 때만 재결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호세아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서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내용은 앞장들과는 연관 있는 것으로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징벌받는 이스라엘이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후에 구원받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흐름은 고멜의 가출과 호세아의 재결합이 각각 북왕조 이스라엘의 몰락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까운 미래의 패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바람이 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아내가 음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지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은 세계 만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더욱 한심한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포도 떡을 즐겼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그들이 사치스러운 양식을 취하거나 공공연히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책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44장 19절 이스라엘의 건포도 떡을 하늘의 여신인 아스다롯에게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 일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특히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진설병을 진열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백성들에게 건포도 떡을 한 덩이씩 나누어 준 것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겠다는 배도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의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땅으로 산산이 흩어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처지가 아주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다른 남자의 수하에 있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주고 사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은 30세겔로 노예 한 명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멜이 자유를 상실하여 주인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 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비천한 상태가 되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고난당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남북 왕조가 모두 포로로 있는 기간을 산정한 듯 한 내용입니다. 북왕조는 BC 722년, 남왕조는 BC 586년에 북왕조는 아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1장 11절 회복시대에 남왕조인 유다와 북왕조인 이스라엘이 통일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예언한 많은 날 동안은 유다만이 귀환한 538년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의미를 계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은 사마리아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북왕조의 고토가 비로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암흑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왕도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 왕도 없고 그 다음에 군도 없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정조직적 자치정부가 없는 포로 상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신뢰하였습니다. 어떤 왕, 이를테면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근동의 맹주가 되었기에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기에 서민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왕이 없으리라는 예언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 비참하게 사는 동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한동안 왕이 없다가 선민이 바라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4절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와 성전이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시대 이후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온전하게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멈추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다운 면모를 상실하고 모든 경배수단을 상실한 시대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과 5절에 나타난 먼 미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리라고 예고하면서도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상황을 전하나 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경외할 전혀 다른 상황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타락, 그들의 타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감추고 사울라는 지시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지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한 후에 회복의 예언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말 환란이 징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돌아온 고멜에게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고 명한 것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임을 훈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낸 것이 그들의 믿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배려였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화는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라 자력으로 자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11절,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어떤 노예가 자신의 힘으로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할 때는 노예의 친척들이 속전을 대신 내주어 자유를 찾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여

0: 기업무를 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무를 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 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물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호세아가 다른 남자의 수하에 있는 고매를 가서 찾아 사왔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계약된 그들에게 내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었지만 진로를 완화시켜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일의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민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윗 왕의 도래를 소망한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개국할 때 거부하였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주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끝끝내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은 죄악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신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참된 복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요? 세상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기만 할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깊은 외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고원석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안의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이 노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배지원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송으로 준비했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조이 듀엣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겁쟁이였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약한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매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0: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여수 3일교회 윤세은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후서 1장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0: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슬픔 속에서 소망을 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슬프고,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슬픕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슬프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사했던 일들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도 잃어버린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어제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슬픔 자체보다 두려운 것은 슬픔 때문에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슬픔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지금 고통의 기억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보이고, 폐허간 예루살렘이 보이고, 끌려가도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깊은 낙심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겪고 난 뒤 우리의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사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도 혼자 남으면 다시 그 생각이 나고요.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잊혀지지도 않고요. 기도하다가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잠잘 때 더욱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까지 낙심을 이야기하던 예레미야가 21절부터는 갑자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당장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슬픔만 바라보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슬픔을 외면하지 않되 슬픔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고초와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예레미야가 오래 전부터 이미 유대 백성들에게 이 일을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백성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슬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 기도하면 괜찮은데 왜 자꾸 우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울지 마. 물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로요, 너무 빨리 내 자신의 아픔을 덮어버리면은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슬퍼한다라는 것,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이별이 아프고, 소중했던 관계이기에 깨어짐이 아프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이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슬픔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 슬픔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고통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기도 했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혹시 있습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혼자 끌어안고 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 혼자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고통의 기억입니다. 실패의 기억,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르러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만 기억하고 있을 때는 낙심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날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다시 마음에 담은 것은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때 낙심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상처의 말을 계속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던 일들이 반복해서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폐역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이 남아있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발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되고 잘되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리고, 물론 그것도 은혜죠.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는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2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맞이한 아침은 상쾌하고 기운차고 희망이 돋는 아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여전히 폐허가 보이고, 그리고 시체들이 보였고, 또 어제의 슬픔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새로웠습니다. 어제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붙드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살아갈 힘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다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깨달으면서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찾아올 때 슬픔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견디지 못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지나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슬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 그리고 분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각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삶의 터전이었고 자녀들에게 이어질 미래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될 때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풍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이 흔들립니다. 나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는데 그것도 흔들립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사귀고 인맥이 정말 나는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흔들립니다. 내가 계획했던 미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나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까지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기도했다가도 바로 1분 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조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못 참고,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내 기도는 피해 가신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슬픔만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이야기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뺑글뺑글 돌아가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새를 못 찾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몇 년 또 몇십 년을 기다리고 또 기도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그래 알아서 해라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한 기업임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시간과 문제와 앞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조금 더디어 보여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보다 더 분명한 소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담당했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슬픔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눈물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슬픔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크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한동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화옥기는 축제의 모든 가정위에 주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획부터 준비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과 그리고 한마음이 되는 기쁨을 주셔서 불평이나 차질이 없이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축제를 통해 모인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흐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나오기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축제에 함께하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역들로 자라나 이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갈 신실한 리더와 믿음의 기둥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수 지역이 이 일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의 신앙과 연애의 역사가 흐르는 이 여수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축제를 통해 여수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되며 여수를 지나 흘러가는 복음의 물결이 남해와 전국 나아가 열방까지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알맞은 날씨와 쾌적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소음이나 질서 문제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모든 질서가 평안하게 유지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순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과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실제적인 확신이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되길 소망하고요.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0: 사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석균, 강중현의 음성으로 나는 믿노라, 또 테너 이문균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0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0: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이번 주는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시리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1화인데요. 여자가 글을 배우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화 여자가 글을 배우면

0: 정동의 한 사랑채. 여자를 가르치는 학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생들이 찾아온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들과 대치하듯 서 있는 스크랜튼 여사.
1: 네? 여자를 가르친다고요?
2: 네. 저의 제자죠.
3: 기껏 바느질이나 청소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제자는 무슨?
2: 저는 바느질이나 청소가 아니라 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 하거든요.
1: 뭐? 글?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여자가 글을 배운다고?
3: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는 것이오?
1: 아니,

0: 옆판 내가 글자 배워서 뭐해? 하등 써먹을 것도 없는데.
1: 그렇지. 여자가 글을 배우면 말만 많아지고, 아, 그러면 집안이 흔들리고, 그러다 집안이 무너져요. 쓸데없는 짓 그만두쇼.
0: 남녀! 여자는 다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2: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과 글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3: 하, 거참. 여자 주제에 감이 어디서 나불나불.
0: 이보시게. 보는 눈이 많지 않은가? 목소리를 좀 낮추자고.
3: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어? 저거 봐, 저거 봐. 어? 감히 여자가 말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야.
2: 하나님께선 여자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볼수 있는 눈을 주셨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우린 모두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저에게 있는 온유한 마음을 당신에겐 안 주셨으니, 오늘의 무례함은 제가 용서해드리지요.
4: 붉어진 얼굴을 한 양반들의 머리틈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지나간다. 그 햇살이 닿는 곳엔 평온한 표정의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 있다.

0: 중년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를 사람들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연약할 때 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셨다. 조선으로 오기 4년 전,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다.
1: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조금 더 일하게 하시지 않고.
2: 아, 그러게요. 그나저나 스크랜튼 여사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아들네와 함께 사셔야겠죠?
3: 아직 그런 얘기 하긴 일러요. 장례식도 아직 안 끝났는데.
2: 걱정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0: 마침 스크랜튼 여사가 건너편 복도를 지나간다. 당시 청교도 문화 속에서 그녀는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슬픔을 참는 중이었다.
3: 저기, 메리, 많이 힘들지? 혹시나 혼자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바로 갈게.
0: 친한 친구의 한마디에 메리 스크랜트는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온다.
3: 고마워. 사실 나 지금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윌리엄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 아직 젊잖아. 그리고 이제야 좀 뭔가 나아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무 빠르잖아. 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2: 자매님, 먼저 떠난 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3: 메리, 나도 그래. 이해가 안 가. 너무 속상해.
1: 모두 주님의 뜻이겠죠. 윌리엄이 하던 일들은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잘 추스리시고 기도만 잘 해주세요.
3: 그냥 다들 가만히 계세요. 메리, 그냥 울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냥 울어. 왜 슬퍼하냐 그딴 말 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슬픈 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0: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같은 일을 먼저 겪은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 개신교도들이 모여 살던 코네티컷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다. 그래서 과부나 독신의 여성은 공적인 활동보다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바람이 시작됐다.
3: 아니,

0: 그 상황에서 모두 주님의 뜻이겠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굳이 그 슬픈 상황에서.
0: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렇게 맡아놓고선 회의 날짜 한번 잡는데 한 달이 남게 걸리는 거 알아요?
0: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끝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참견 말고 조용히 기도나 하라고 해놓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또 우리예요.
1: 그렇죠. 우리가 안 움직였으면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었겠죠.
0: 맨날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 다 지나가고.
1: 맞아요. 분명 우리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응?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2: 때마침 메리 스크랜턴이 모임 장소에 들어온다.
1: 메리? 어쩐 일이야? 오늘은 모임 날도 아닌데.
3: 오늘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요.
0: 아이고, 아 이런 건 우리가 해도 돼.
3: 뭐라도 돕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유품 정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 아유,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저런다.
0: 여기 앉아요. 샐러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채만 좀 썰어줄래요?
3: 네.
1: 참, 이번에 아드님 선교지 결정됐다면서요?
3: 네, 조선으로 파송된대요.
1: 조선? 처음 듣는 나라인데.
0: 의료 선교사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먼 데까지 걱정되겠다. 나도 거기가 어딘가 싶어서 지도 찾아봤는데 너무 조그매서 찾기도 어렵더라고.
1: 그나저나 저희는 자매님 걱정이에요.
3: 네, 저도 걱정이에요. 남편 데려가시더니 이젠 하나뿐인 아들마저 멀리 데려가시고.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릴 수도 없어요.
1: 어떤 나라예요? 조선은?
3: 아직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달까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신분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심하대요. 그래서 여자와 노비들에게는 글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데요. 그게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해요. 저도 꼭 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네?
3: 아시다시피 여성에게는 여성의 전도자가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여자여도 글만 배우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0: 그 딱딱한 선교부에서 말이나 들어줄까요? 조용히 기도나 해주시죠. 그럴걸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3: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도 아들을 따라 조선으로 갈 생각이에요.
1: 아,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
3: 맞아요. 그나마 남은 단 하나의 자식마저 조선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심장마저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한 밤마다 주님께서 제 이름도 함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남은 심장 조선에 함께 가져가라고.
2: 그렇게 스크랜턴 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응답한다.
3: 예, 제가 갑니다, 주님. 할 일이 있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화 여자가 그를 배우면 출연 유춘희, 최웅, 임한권, 이은영,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정해진 날짜는 빨리 온다고 하던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사랑 축제가 D-3입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와,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군요. 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바지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내일 무대가 설치가 되고 또 어린이 합창단 그 리허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 행사가 7시 반에 시작이 되지만 식전 행사가 7시에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다소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한 6시 정도는 오셔야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입장하시고 또 더위도 식히시고 관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일찍 오셔서 관람을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메들리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사랑 축제 오시면 이 곡도 들으실 텐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맛보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실로암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98강 신오순절 부흥운동의 선구자 조용기 목사 이야기입니다. 조용기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상남면의 부안 부자 농무의 조두천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 조두천 씨는 동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인 회사 근무하다가 귀농운동에 투신하죠. 조용기는 어린 시절부터 야학과 개간일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강직한 법도 가운데 성장합니다. 언양초등학교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1등과 반장을 계속하지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불과 2년 남짓 일본어를 배웠는데 어학재능이 탁월해서 훗날 일본어로 TV 설교 대중 집회에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기초가 됩니다. 조영기는 동네 중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산공고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폐결핵으로 학업이 중단되지만 켄 타이즈 선교사 만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요. 자유자재 영어 구사하면서 선교사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폐병상기였던 조용기 청소년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 성령 충만함과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경험

0: 합니다. 1956년에 서울에 상경하여 서대문 4.19 도서관 건너편에 위치한 순복음 신학교 수석 입학하지요.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신학교 교장 존 허스틴 선교사 통역 비서가 되었고 동기생 최자실 전도사를 만나서 훗날 그의 애동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958년 장모가 될 최자실 전도사와 함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신이 복음사역을 통하여 질병으로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치유, 철저한 회개, 방언, 은혜 이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 부흥의 원동력이 되죠. 오랄 로버츠의 영향으로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희망의 메시지로 지구촌의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성장시킵니다. 그는 설교는 나의 인생. 그 책에서 삼박자 축복은 현세 기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전인구원 측면에서 성경이 뜻하는 건강은 신체적 건강, 안전함,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질병이 또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1차적 요인이므로 성경적 치유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역의 후반에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에 제한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찬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쓰임받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보면 대단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데리고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데 본받고 싶어요. 요셉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미움받아서 팔렸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형들 만났을 때 사랑으로 품잖아요. 아, 위대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그래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본받고 싶은 존재인지. 전쟁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국의 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 그 제국에서 인자가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인간 세상 기적.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국에서 네 명의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벨살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핵심부 결국 다 바뀌죠. 정권 바뀌었는데 장관들 살아남는다. 진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왕조가 네 번 바뀐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새 왕이 새 제국에서 택함을 받아서 귀하게 사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살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다리오, 메대 왕이죠. 메대.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단지 네 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제국.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힘으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럼 멸망나라 당했던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층 어찌 될까요? 왕으로 비롯해서 살아남기 어렵죠.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비참한 신세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 제국의 권력의 측근이고 왕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국이 새로 섰으면 제거의 일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제국에서 여전히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구절을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알고 읽으면 대단한 구절이에요. 짧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증언의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러면 팽당하거나 죽임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회사가 구조정 됐어요. 근데 남아달라 그래요. 합병됐어요. 당신은 꼭 남아달라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1장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선택받은

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에서 첫 번째 선택받을 때 왜 선택받았냐? 4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식과 학문이 그냥 통달하고 익숙해집니까? 다니엘은 성경에 또 보면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 지혜가 어디서 생겼어요? 왕궁의 택함을 받을 때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어요. 나이답지 않게 어린 나이인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장 4절에 나오는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지식과 학문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선택받을 때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을 만 한 거죠. 오늘 본문 6장 함께 봐보세요. 6장. 이제는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이 올려 어떤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총리를 세울 때 어떤 총리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6장 2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사람을 택하는데 내가 손해보려고 사람을 택해서 직장에 뽑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뭐 부장으로 상무로 이렇게 승진시킨단 말이죠. 손해보려고 직장에서 그런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세우면 더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왕도 그런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왜 하필 다니엘일까요? 왜 하필?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국을 만들 때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는 그래서 공신들이 다 한 자리 차지합니다. 고려 멸망시킨 조선도 봐보세요. 공신들 차지하고 나중에 그 공신들이 너무 힘을 가니까 왕이 그 공신들 나중에 다 하나씩 제거하죠. 공신들 그리고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랬어요. 권력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서 근친혼이 흥행했어요. 근친혼을 그렇게 주로 하는 데가 권력 중심부였어요. 특히 왕가.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3절에 이유가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민첩하다, 야티라입니다. 야티라, 탁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탁월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뛰어나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거죠. 그래서 포로 출신이고 타민족이고 거기다 전 왕권의 핵심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으뜸 총리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축구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메시? 예, 메시. 저도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떠오를 수 있는데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메시가 저는 생각이 나요. 메시는 13세 때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랩킹 계약으로 유명하죠. 메시가 아르헨티나로 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으로 왔어요. 그때 이게 메시는 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소년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클럽에서 축구하는 것을 바르셀로나 축구 책임자는 카돌로스 렉사흐가 본 거예요. 클럽에서. 클럽은 뭐 노는 클럽이 아니야. 축구도 클럽이라 그러죠. 축구한 걸 본 거예요. 보고요. 그 자리에서 랩킨이 뭔지 아시죠? 뭐 음식하고 뭐 닦고 이런 랩킨. 계약서 쓰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랩킨에다가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랩킨 계약서가 2024년도에 경매에 나왔는데 14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메시는 그리고 17세에 1군 선수로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죠. 명문 축구 클럽이요. 17세 어린 나이죠. 고등학생이죠. 그 명문 클럽에서 주전 공격수가 된 거예요. 고작 17세인데. 왜 17세인데?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성장 호르몬 격집 때문에 이제 돈도 받고 그러니까 무지 노력했을 거예요. 더 키우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신체 조건이 안 좋아요. 노력했는데 저만큼밖에 안 해요. 저만큼. 축구 선수로는 그 좋지 않은 신체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명문 클럽에서 주전 공격수를

어린나이 왜 했을까요? 사교성이 좋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는요 사교성이 없대요.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말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게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런데 주전 공격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때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우승에 실패한 다음에 국가대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거의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노테 바야스 리오. 부에노스 아이레스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로테 바야스 리오라고 광장에서만 외친 게 아니라 막 길거리에서 로테 바야스 리오. 그 뜻은 메시 가지마 이런 의미예요. 메시 가지마.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퇴를 말렸습니다. 당신 같은 선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제발 은퇴하지 말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렸다. 온 국민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은퇴를 말렸을까요? 그의 실력은 국가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메시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41세. 공격수인데 41세. 국가대표로 뛰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아닙니까? 축구에는 지구력, 순발력, 스피드 굉장히 중요하죠. 20대들 많잖아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없겠어요. 그런 20대. 그리고 나이도 많고 신체 조건도 안 좋고. 근데 왜 여전히 국가대표로 월드컵에서 뛰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중교 월드컵 때 골을 몇 골을 넣는 줄 아세요? 관심 없으시죠? 무려 8골을 넣었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모든 선수가 합쳐서 이번 몇 골 넣는 줄 아세요? 말하지 맙시다. 제가 신호만 줄게요.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혼자 8골을 넣는데 어떤 팀. 근데 다니엘도 그런 겁니다. 포로 출신 이방인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전황조의 핵심 측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어떤 선수를 축구 선수로 데려오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선수, 실력 있는 선수, 어떤 선수 데려올까요?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데려올까요? 그럼 클럽 망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수술해야 돼요. 어떤 의사에게 집도를 받겠느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신앙이 아주 좋은 의사, 내 신앙은 없는데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 그쪽에 전문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받고 싶으세요? 그냥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읍시다. 네. 그럼 죽을 확률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면 안 되죠. 신앙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도 잘해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되고 예배도 충실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배를 제대로 하세요. 보지만 마시고. 예배하러 와서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오시는 건가요?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아니 부모님 생신 때 가서 망하니 있다 오면 아니 부모님 앞에 좀 효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예배도 충실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더 길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 저도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다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와 노력은 반대말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말 같으세요? 신앙인에게는 은혜와 노력은 균형이에요, 균형. 오른손 있고 왼손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균형!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직장에서 기도만 하세요. 되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더 노력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직장에서는 일을 안 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어떻게 제국 내에서 인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린 거예요. 그릿한 거예요, 그릿.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더 탁월함을 주셨고, 그러니까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맞아요. 많은 좋은 점이 있죠. 실력 있어서 올라갔어요. 실력 있어서 올라갔다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요, 서로가 쳐다보고 있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끌어내려고 중상모략하는 게 얼마나 많죠. 오늘 또 다니엘 그러잖아요. 적대자들이 시기심으로 뭉쳐서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흠 찾으려고. 그리고 찾죠. 찾아. 없으면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뭔가 만들어서 기어코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실력만 있어서는 때론 안 돼. 오히려 실력 때문에 시기받고 미움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조 밑에 양수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조조가 시기했습니다. 참모들은 뛰어나면 조심해야 돼요. 뛰어나더라도 자기 상관을 잘 높이고 세워야지. 지가 영광 다 받으면 상관을 못 참습니다. 시기해서 결국 죽였어요. 뛰어난데. 양수는 뛰어난 건 좋았는데 세상사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 보내면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아닙니까?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순결한데 지혜 없어요. 그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돼요. 신앙인이잖아. 그 순결해야죠. 근데 세상 살아야 되잖아. 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순결해야죠. 근데 다니엘 상황 봐보세요. 다니엘이 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제국이잖아요. 곧모설 순 안무하고. 그러니까 이리 때가 아니라 호랑이 때가 드글거리는 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지켜야 될 것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했죠. 성공 앞에서 하나님 팔지 않았고 왕 앞에서 성공 앞에서 신앙에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타협해야 될 것 타협했어요. 포기해야 될 것 포기했어요. 다니엘이 모든 걸 신앙의 이유로 다 지킨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생명 걸고 싸운 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잡았어요. 본질. 그러나 본질을 담는 형식들은 항상 변해요. 지금 복음도 그렇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교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찾자는 거지. 초대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 운영하면 망합니다. 형식으로 하면.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본질은 잡았지만 본질 아닌 것들은. 그래서 바벨론 학문 배우는 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 으뜸 청년을 삼은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능력, 통치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배워야지요. 이름 바꾸는 것 수능했습니다. 우리도 창식 개명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부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받아들였어요. 이방인 이름. 왜냐하면 이름이 본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것은 그 본질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타협해도 되는 거, 포기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바꿨지만 기도의 대상 안 바꿨죠. 이름은 바꿨지만 믿음은 바꾸지 않았고 섬기는 나라와 왕들은 계속 바꿨지만 하나님은 안 바꿨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 속에 벨드사살, 벨이라는 이방신의 이름, 바벨론족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벨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하나님 안 바꾼 거예요. 대학에 이런 구절 나옵니다. 물려본 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적근도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

과 끝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도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더 열정을 쏟아야 되는가? 무엇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가? 이걸 알면 도를 깨우친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성공하려면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 대개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부터 하래요. 항상 중요한 일부터.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모아져서 성공한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살 때 성긋기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 변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면 안 되는 것, 경계선을 정확히 긋고 지킬 건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양보할 것은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러면 본질이 뭔지, 더 중요한지 뭔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대학에 가면 그런 사람이 도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제발 지엽적인 것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고집을 피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조금 차이요. 조금 차이. 한 끗 차이. 물론 세상이라는 게 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좋든지 많이 좋든지. 조금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작은 한 끗 차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인생사 뭐 많이 변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그 한 끗 차이에 그냥 고집 피우고 큰 소리 치우고 싸우고 꼭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싸우고 원수되고 등지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참. 때로는요 다니엘처럼 생명 걸고 투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사 대다수는 안 그래요. 그 정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끗 차이에요. 내가 양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똑같은 삶. 그런데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백끝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 인간관계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취미생활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프라이드는 자기 본업이에요. 이게 내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취미생활에 자부심을 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 열정을 쏟으면 본말 전도죠. 본말 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는 본업이에요. 그게 뭐 직장 생활이든 저는 목회잖아요. 목회. 목회 생활이든 뭐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든 그냥 취미 생활은 잘하면 좋지만 인생의 맛으로 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러니까 즐거우면 돼요. 즐거우면. 그래서 승부처는 우리가 하는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업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지키고 키우는 것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는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오면 머물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교회. 그렇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교회들 자주 오고 많이 오시죠. 카페도 오시고 뭐 닭꼬치도 오고 당구도 오고 뭐 키즈카페도 오고 문화센터 하면 뭐 안 믿는 사람까지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저런 거 많이 오는데 또 많이 머무는데 목사로서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자주 오고 많이 오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가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고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전은 말씀의 터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언제? 다른 건 지엽이에요. 지엽. 그런데 지엽적인 것만 냈다 하는 사람. 그리고 본질은 가끔하고 안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바울하우스에 몇 년부터 적어놨어요. 하나님 도 도자를 크게 적었어요. 만나고 가세요. 사실 하나님 도 하면 안 돼요. 그 옵션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0: 신앙생활도 취업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만 하지 마시고 즐겁지 않더라도 중요한 본질,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준비하고 내성을 기르고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취미생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회 이것저것 와서 배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도 잘 지키고 잘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 실력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더 큰 은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과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지업에 매달리지 않고 근본을 붙들은 거예요. 양보할 건 미련 없이 양보했어요. 그러나 지킬 건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 지혜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좌로, 나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야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라면 모든 실패가 내 삶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상처가 낙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면 상처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자라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교회가 약해 보일 때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붙드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약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죠. 평생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늘에 이른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형태를 바꿔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려던 믿음으로 이미 응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결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완벽한 신뢰가 아니라 작은 맡김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방송 써머.

밤에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실이 자꾸 엉키고 매듭이 생기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바느질 스승에게 왜 자꾸만 엉킬까요? 하고 물었죠. 스승은 그를 창가로 데려가 바느질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은 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군데군데 매듭도 있었는데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뒷면입니다. 천을 뒤집었더니 앞면에는

아름다운 꽃무늬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실 한 올도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뒷면의 엉킴과 매듭은 앞면의 무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막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처럼 앞뒤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엉킨다고, 매듭이 많다고 불평만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앞면에서 멋진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뒷면의 매듭까지도 사용하여 앞면의 작품을 완성해 가십니다. 바느질을 가르치는 스승은 실수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매듭을 단지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듭을 통해서도 영광의 무늬를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2: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1: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2: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1: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2: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2: 내가 무엇을 보느냐?
1: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2: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1: 여호와의 말이니라.
0: 제2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2: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있는

0: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좋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1: 여호와의 말씀이라.
0: 너희는 깃딤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자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1: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0: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1: 제3장
2: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0: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2: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0: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0: 와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1: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 제4장.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0: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예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0: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아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아

0: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내 길과 행위가 일기를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0: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1: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0: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끼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0: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2: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3: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

0: 제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룩 워십의 선하신 나의 주, My Lord, You Are Good 함께 하셨습니다.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1절 말씀으로 시작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두 곡의 찬양 먼저 함께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준하와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채택된 분들 중에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347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도현님의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스테판 맥위터의 Belong to You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베델 뮤직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호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에이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리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지선 전사님,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하신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김혜재입니다. 무더운 여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정성으로 초대합니다. 극동방송

0: 전국 13개 지사에서 모인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웅장한 합창,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찬양소리가 진남체육관을 가득 채울 때 그 감동은 평생토록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뉴욕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 실력을 인정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그 감동의 무대를 이제 여수에서 여러분께 직접 선보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날 여수 진남체육관으로 직접 내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입니다. 일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무대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공연장에서 꼭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염려의 무게를 이 밤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Bless God,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우님 목소리는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우님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지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팀르 월십의 죽게 붙들립니다. 위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의 주은의 힘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초롬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현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간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힘 오브 더 에이지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해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들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기도, 한 줄 메시지도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거기 풀만 간척하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틀리고 우리 힘 못 틀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틀리고 곧 가! 해서 육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쭉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온통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쏟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떨어졌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벌써 쪘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고 물 주고, 막 담배 달라고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확정 기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줄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쪽수를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래. 앉으니까

그다음엔 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놓을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의 조. 사실 못 내놓을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였어요. 이름에도 없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거든요. 설마 광어 내려라.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게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보더니 아 이런 그라스 주라고. 그 그라스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 주더라고 해서 한 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조오냐? 성조 뭐였어? 몇 명 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삼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장.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런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다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 부린 거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네,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기에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저는

0: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그저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람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저의 아들이 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전쟁을 취재하며 강원도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가량이던 소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 현장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소년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조부 누이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 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농장 일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농경지와 논판 양호장에 물을 대기 위해 농장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동원돼 새벽부터 무더위 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 5508 성도님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목)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고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0: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0: 네.
1: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0: 네.
1: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뭐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1: 네.
0: 그래서 둘 쪽을 고민하다가 아,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 때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좀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쵸.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택한 부분은 내가 몸 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 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뉴스까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네. 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네.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

0: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서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기사 과정은 과정평가형이라는 기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평가형으로 5-6개월 정도를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은
1: 네.
0: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작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령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근데 이 과정 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적용교육원에 가서
1: 네.
0: 적용 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네.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적용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1: 네.
0: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의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게 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1: 네.
0: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운동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누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뭐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나의 인생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상황도 물론 포함되고 또 나의 자서전이 기본 중점을 이루겠지만은
1: 네.
0: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1: 조경도 하나의 예술이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영화까지가 다 정말 멋진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것도 형용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예술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0: 네.
1: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0: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4: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네.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4: 네.
5: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5: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4: 네.
5: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4: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5: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마디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4: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5: 네.
4: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5: 맞아요.
4: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5: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4: 영상들이나
5: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4: 네.
5: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4: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5: 네.
4: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

0: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1: 아,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제일 처음에,
0: 원수님.
1: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0: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1: 그래서,
0: 있네요.
1: 그래서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하고 처음엔
0: 네.
1: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0: 그쵸,
1: 그
0: 그쵸.
1: 말투가 다르다나니까
0: 네.
1: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0: 네.
1: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0: 네.
1: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0: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0: 네.
1: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0: 네.
1: 아니, 이모랑 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게 뭐지? 우선은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뭐
0: 네.
1: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모 통이었어요.
1: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0: 결혼식 차 갔었는데
1: 그냥 놀러 갔을 때도.
0: 세상에.
1: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0: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1: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0: 네.
1: 그날은 어떻게 잘 못했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0: 네.
1: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0: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1: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0: 네.
1: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0: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0: 네.
1: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그게 맞아, 그
0: 그거였구나.
1: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0: 정말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0: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1: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0: 네.
1: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1: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0: 네.
1: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0: 아멘 이런 단어를
1: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0: 네.
1: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0: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0: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1: 에이, 이자 그 말,
0: 마라나타?
1: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

위해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0: 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한은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배.
1: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어요?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다가오면서 조금 선선한 기온을 기대해 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질서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해내어도 이 우주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감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섭리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뿐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0: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에스겔 38장 14절은 37장 38장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곡, 왕곡 북방에 있는 그리고 그 북방의 땅 이 마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이 되고 나서 예기치 못한 때에 북방의 대적의 세력 곡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저 북방 지역에 있는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이 곡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 그러니까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갑작스러운 때에 북에서 몰려온다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이 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몰려올 때가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작이 될 때는 평안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죠.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면 이게 하나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많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때 그만 실족하기가 쉽죠.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살짝 지나가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연쇄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비틀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도들의 일상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오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배후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곡이라는 세력이고 이 곡이라는 세력의 출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경고함을 받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

에서 북쪽 끝에서 옵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고 그러죠. 자, 모두 다 말을 탔다. 보통 이 전쟁에서는 말도 있지만 기병, 보병, 보병도 있죠. 걸어 다니는 백성들. 말을 다 타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백성이 다 말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타고 오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이들이 군대와 함께 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텐데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곡 땅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곡이 물론 이제 곡이 처음에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곡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탐욕이 발현이 돼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평안한 땅을 공격하리라 이러고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 곡 땅은 자기의 꾀로 악한 마음으로 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발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방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북쪽에서 군대를 끌고 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갈라내셔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요엘서가 맨 끝인데요. 민수기를 보시면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 한 규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물리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다윗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올 메시아의 승리까지를 예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4장 7절에 보시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물통에 물이 넘치고 많은 물가에 있는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러죠. 아각보다. 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아각보다 높다. 여기 이제 아각이 70인용 성격에 나중에 보면 이게 곡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왕 마곡의 통치자 곡보다 높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곡 여기 북방의 왕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로부터 요엘까지 이제 보면 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이 세력들이 북방에서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사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자, 북극지폐. 저 북쪽에 있는 지폐의 산 위에 그쪽에 있는 신들의 모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일 것이다. 특별히 신들의 모임이라기보다 북쪽에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의 왕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높아질 거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갑작스러운 이 공격의 세력으로 이 북방의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17절에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여기 너는 바로 이 곡 마곡 지역의 왕인 곡 왕을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예언해서 너를 이끌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들을 향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곡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이 주요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악한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하기 위해 오는데 악한 꾀를 내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을 대항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이 북방의 세력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자, 만만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 곳곳에 이들을 칠 무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자,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수단은 뭐냐?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2절에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시고,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모든 백성, 그와 함께 있는, 이 곡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북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 이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가 지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곡과 마곡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20장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불이 내려와 그들 대적들 곡과 마곡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들과 싸워.

0: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를 꿋꿋이 도망가지 말고 버티며 서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이 패턴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제일 크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주를 의지하고 있다 보면 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좋기는 한데 당황스럽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꿋꿋하게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대신하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보다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하려다가 품만 잡다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싸워주시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질투와 노여움으로, 이 대적을 향해 질투와 노여움으로 지키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내 백성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 더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곡과 마곡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싸울 때 되면 반드시 이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환난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대신 앞서 행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을 예고하시는 에스겔의 대언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의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평안을 누리는 그 즈음에 곡이 이끄는 연합군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리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함임을 묵상할 때 성도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범할 죄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살아보고자 심기일전하는 우리에게도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큰 감사로 더욱 확고하게 다가오는 아침,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뒤에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새삼 감사한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고요.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내용원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의 숙부님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빚덩이 어린 아기를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기르셨어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자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젖동량을 하시면서 어린 아기를 길렀습니다.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숙부님은 극진한 사랑 가운데 호강하면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숙부님은 그 많은 재산 중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숙부님이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서 친척 아들을 양자로 입양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척 아들은 생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법적으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그분은 양자로 입적된 것 하나로 졸지에 부자가 되었고 숙부님은 집을 나와 가진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서자는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엄한 집안에서는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종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홍길동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자와 서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자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의 핏줄이며 인간됨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됩니다. 나를 양자 삼은 양자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친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적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0: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1성이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친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또 들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변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자체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시지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의 하나카게 마을에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담임인 조비마스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86세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3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후불로 받겠다며 자진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액이 부족해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됐고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이 들고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행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임에도 외면하고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테너 박성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전도서 또 잠언, 솔로몬이 쓴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추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추수 때는 주로 가을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밀이라든지 보리는 주로 이제 5, 6월에 많이 했고 포도라든지 올리브는 가을쯤에 했습니다. 밀이라든지 보리를 추수할 때는 우리나라 기후보다는 훨씬 더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열심히 추수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좀 더 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어를 찾아보면 가시렉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살던 시골에서 그냥 꺼끄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다가 몸에 붙으면 땀하고 이게 결합되면서 굉장히 가렵게 합니다. 긁으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피부가 좀 붉게 문들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덥기는 하고 또 먼지는 날리고 가시레기가 돌아다니면서 몸에 붙고 자꾸 이렇게 가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날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는 기쁨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 고통, 힘듦도 있었습니다. 얼음 냉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세월입니다. 지금과 같이 냉장고가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에 동빙고가 있고 서빙고가 있습니다. 겨울에 한강에 꽁꽁 언 얼음을 동빙고하고 서빙고에 잘 저장해 놓았다가 여름에 주로 대궐에서 사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얼음 냉수를 썼다는 표현을 보면 어디에서인가 왕이기 때문에 얼음을 구하다가 잘 저장해 놓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오늘 말씀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충성된 사자, 왕이나 주인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심부름꾼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특사로 보낼 때도 있고 밀사로 보낼 때도 있고 대사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왕의 보냄 받으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종이나 하인에게 청지기에게 뭘 하라고 보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의중을 헤아려서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잘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으면서 당시 역사도 보았고 지난날의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된 사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삶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본 겁니다. 주인의 뜻을, 왕의 의중을 잘 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힘든 것도 있지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초대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초대왕, 초대 대통령은 굉장히 존귀함을 받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초대 대통령들을 향해서 국부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환호성을 받으며 출발을 합니다. 당시 관례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 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겸손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왕을 선출할 때 오늘날처럼 선거로 하진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가문, 집안. 그랬더니 마침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개혁

계정으로 보면 짐 보따리 사이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양지덕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은 궁궐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훈련된 군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또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백성들을 모아 암몬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어찌 보면 초반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물리쳐내는 상당히 초기에 잘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겁니다. 건강 상태로 말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을까 말까 이런 지점이 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군이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겁을 집어먹고 사기가 저하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날로 말하는 사울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은 번제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준 선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나고 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겁니다. 선을 넘은 거죠. 왕이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꾸 변명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뭐 200만, 300만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긴 행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인들, 아이들, 노약자를 후미해서 뒤따라오게 한 겁니다. 이때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불편하면 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

가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커지면 한탄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불안정의 상태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라, 불안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점치러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요즘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무당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신 것처럼 놀라실 수 있는데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지만 답답한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점치로 많이 가는 거죠.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기대 속에, 환호성 속에 출발했지만 자꾸 이게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을 죽이셨더라.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봉독하십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21절에서는 사울을 40년간 왕위에 두셨다가 22절이 오면서 폐하시고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흐뭇하셨습니다. 토부 상태인 거죠. 23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뜻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집안에서 목동으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성경에서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나,

말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쉬웠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년 다윗에서 장군이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쉬웠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의 때를 보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늘 왕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식량을 뺏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쉽게 말하면 자기 상황도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웃나라가 그일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식량도 여러 가지 가축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도울 형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한 번만 겪은 게 아닙니다. 시련의 연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던 아말렉이 그때 진멸하지 못하니까 세력이 커졌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침노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여인들, 자녀들, 가축대,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 다윗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글락에 자기의 부인들, 또 자기 부하들의 부인들, 자녀들, 노약자들, 재산을 거기다 두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 빼앗아 간 거죠.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여론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의 인생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인생의 큰 위기가 쳐들어왔었을 때 혼비백산한 게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평상시에 묻는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윗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 묻자와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으리라.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전사를 당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제 왕이 죽으면서 점점 왕의 자리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서서히 빛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왜 이 표현이 그 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찾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목동이었을 때도 묻습니다. 장군이었을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묻는 겁니다.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일문일답이라는 표현을 어느 목사님이 쓰셨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귀한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일답 또 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여쭤보면 하나님이 또 답변해 주시는 이런 친밀한 기도의 훈련이 다윗이 평상시에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드디어 다윗이 한 지파만이 아니라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열두 지파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합된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 사무엘하 5장이었습니다. 5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묻자와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늘 답을 해주시면,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작전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도 참 변화무쌍하십니다. 작전을 항상 똑같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 5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조금 정면 공격보다는 기습 작전으로 변경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누가 기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1차 때는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거두었다면 이제 패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서 물리쳐라. 지난 7월 27일에 청소년부 수련회 소망의 언덕 수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 가서 잠시 식사를 하고 그 원장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소망의 언덕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했던 이유를 짧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도원의 문화를 좀 바꾸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원의 문화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개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이 원장님의 굉장히 귀한 정의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 원장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면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혹시 방심하면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올라오기 전에 내 뜻을 정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계산했어요. 이미 내가 답도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0: 뜻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철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본인이 알아보고 뜻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러 온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인 좀 해주세요, 좀.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사인해 주셔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기도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넘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부르짖으면서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으면서도 묻고 여쭈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묵상하면서도 듣는 게 아니고 관철시킬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서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면 그 몸짓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점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그래야 서로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당일 한 기업의 고위 임원이 살아남았다. 그날이 아들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회사에 늦었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한 남성은 커피를 옷에 쏟아 갈아입느라 살아남았다. 또 다른 이는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어서 또 어떤 이는 버스를 놓쳐서 또 자동차가 고장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늦게 간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느리게 준비해서 지각을 했고 어떤 남성은 새 신발을 신고 출근을 했는데 그 새 신발의 불편에 발이 부었고 결국 약국에 들러 밴드를 사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길이 막히고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뭔가를 깜빡해서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에 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 뭔가 내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고 한다. 이 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은 수많은 멈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하필 이 화요일 아침 알람이 안 울렸을까? 왜 이 커피를 쏟아서 옷을 망쳤을까? 왜 이 차는 이렇게 고장이 날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뒤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짜증나고 답답했던 지연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보호막 같았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겐 단순한 우연, 재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죠. 나의 실수, 내 연약함,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그때 나치 수용소에 한 분이 잡혀 있었대요. 코리 텐붐 여사가 잡혀 있었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코리 테붐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과 함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메들리.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연합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나 기대되는 한 주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026 나라사랑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죠 여러분? 바로 전남 동부 여수 지역에서 함께합니다. 진남체육관에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4일 금요일 저녁에선 우리 익산에서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전북 극동방송 또 직원들이 준비하면서 있고요.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모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일지라도 그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맞죠?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이거는 내 아침이 너무 꼬이는 것 같다. 내 하루가 이거는 엉망이 된 것 같다. 아니, 내 인생은 엉망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부장님들 축복해요. 2046님, 허리가 아파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특별히 오늘 이 화요일은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잖아요. 바로 터치유 더치유. 우리 병실에 있는 환우분들을 직접 만나러 저희가 찾아갑니다. 이 극동방송을 병실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줄 믿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벌써 미리 들어오셨어요. 안영미님 할렐루야. 문성애님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전진영 예순희 전순자 황건탁 오세훈 그레이스님 SSNN님 이용선 그리고 와 아이디가 특이하신데요. 조재희님 김포야보고님 외에도 금옥방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댓글은 못 남깁니다.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좋은만 눌러도 탁 뜹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터치유 더치유 주님의 터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청춘 찬양단이 찬양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지금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흐를 때 그리고 이 찬양 고백할 때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0: 터치 유
1: 더 치유.
0: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겠다. 내가 건강할 때도 찬양할 것이고 내가 병상에서 아플 때도 찬양할 것이다. 방송가족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난주 첫 코너 또 방송으로 함께한 터치유 더치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병실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은혜로운 소식들 우리 문혜정 PD님도 네. 들으셨죠?
1: 맞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과 또 문자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코너에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터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히 지난주 출연하셨던 오영은 권사님께서도 네. 방송 후에 또 여러 가지 간증으로 함께해 주셔서
0: 그러니까요.
1: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0: 좋아요.

0: 그리고 여러분 하나 놀라지 마실 것은 이제 짱짱 성경함성이 없어진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 백은실 사모님 교회 리모델링 중이시고 또 여러 또 바쁘신 상황이고 또 여름에 저희가 좀 특집으로 함께하면서 지혜롭게 저희가 이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터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몸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병원에 계신 분들 예정 PD님 외로우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누구보다 병원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1: 맞습니다. 가장 비어있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함께 신방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0: 그러니까요.
1: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병원으로 직접 신방을 가는 거예요.
1: 바로 갑니다.
0: 네.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서 외롭게 투병 중이신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건이 되면 그 병실에 다른 환우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또 가인실에 계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계시기 때문에
0: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생방송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보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더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아멘.
1: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병실에 계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0: 네. 와, 우리 신판수님도 극동방송은 참 좋은 방송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김연옥님도 우리 딸의 심령을 터치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또 사연 주시고 우리 김정나님 권중팔님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께 위로의 기도 그리고 응원의 기도를 저도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하시면서 영상 찬양도 그렇고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오늘 이 병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병실의 침대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터치유 오늘 모셔보실 목사님 누구시죠?
1: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와.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한 네. 주간 평안하셨어요? 어떻습니까?
2: 네,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0: 아니, 지난주 방송 터치유 더치유 또 첫 회가 나가면서 목사님도 네.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좀 특별한 이야기도 좀 들으셨다고요?
2: 특별히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오영은 권사님 지난주 터치유 더치 이후에 이제 교회로 연락을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동안 정말 걷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가 완전 마비가 되셨는데
0: 예.
2: 그날 터치유 더치 이후에 다리에 부드럽고 또 편안해지고요. 그날 한 번도 못 걸은 1초를 걸으셨대요.
0: 예.
2: 아니, 서 있었대요. 근데 며칠 후엔 7초를 서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전혀 못 탔고, 뭐, 몸을 돌아놓고 휠체어까지 타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방송 전에 좀 마음 나눴는데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꼭 오영은 권사님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환우분들 병실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콕 받아서 터치유 더치유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이성현 목사님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듣고 예정 PD님 우리가 환우분을 직접 만나보는 거죠?
1: 네, 지금 그 병실로 바로 떠나볼 겁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현 목사님의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2: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이 있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또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내게 왜 이런 장애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와,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정 PD님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광고할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오셔서 댓글로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셔서 유튜브 링크 받아가시고요. 또 사연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직접 병원에 계신 한 분을 직접 저희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아,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서 화면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정 PD님 오늘 함께 출연하실 분 누구신가요?
1: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신방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0: 부산이요?
1: 네, 박형선 집사님이십니다. 직접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우리 박형선 집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만나보시죠.
0: 박형선 집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박형선 집사입니다.
0: 우와. 아이고 집사님.
1: 네.
0: 지금 부산에 있는 병원이세요?
3: 아, 아니요.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서울에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0: 아이고. 지금 그러면 사연이 이렇게
1: 네.
0: 왔어요.
1: 네.
0: 심장 이식 후에 지금 네. 병원에 있다.
3: 네.
0: 그리고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네. 지금 기도하면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직
3: 맞습니다.
0: 검사와 항체 수치 검사를 앞두고 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목사님께도 기도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3: 네.
0: 제가 우리 박형선 집사님을 먼저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대화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지금 그 병실인 것 같은데요.
3: 네.
2: 그 상황이 어떠신지 또 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네.
3: 아, 네. 제가 그 일단 제 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희귀 난치 질환인 다낭신이라는 그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식하기까지도 치료 기간이 좀 길었던 이유는 제 몸에 거부할 수 있는 항체 수치가 높아서 그 공여자인 오빠의 신장을 받기까지 조금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일단 이식을 했는데 조직 검사상 일단 거부 반응이 급성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추가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장기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네.
2: 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으셨네요.
3: 네.
2: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시기까지 또 이렇게 네. 인식받았고 모든 네. 과정 위에서
3: 네.
2: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뭐였었을까요?
0: 어떤 게 어려웠어요?
3: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0: 먼저 앞섰습니다. 일단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이식 일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어쩌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 과정이 제 몸에 있는 피를 다 이렇게 빼고 다른 피를 넣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몸도 지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쩌면 제가 원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식을 결정하는 그날까지도 사실은 제가 이식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얘기해서 오빠의 신장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불안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취소를 했어요. 제가 이식을 안 하고 부산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이식외과 선생님과 교수님과 신장내과 교수님이 제 같은 경우는 내사자 이식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 너무 아깝다. 여기에서 멈추기는. 그렇게 설득을 해주셔서 정말 극적으로 수술 전날에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마 주님이 이끄신 게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1: 그러셨네요.
0: 네.
1: 지금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 막 한 가지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0: 네. 일단은 지금 공여자인 오빠가 저보다 회복이 조금 더뎌요. 많이 아파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빠의 회복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수혈도 많이 받았는데 거의 한 300몇 분의 수혈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그 봉사가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가 쓰임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꼭 건강이 회복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0: 네.
2: 이야.
1: 네. 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0: 네.
1: 모든 과정이 참 네. 이해하기 어려워도 오늘 우리 집사님 이름이 보니까 네. 박형은
2: 박형선 집사님.
0: 네.
1: 죄송해요.
0: 네, 아니 괜찮습니다.
1: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3: 아멘.
0: 네.
2: 아, 참 귀하시고 우리 박형선 집사님이 72일째 네. 지금 2인실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 이제 조금 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24일 친오빠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으셨고 또 지금 여러 마음의 두려움의 생각 그리고 참 어려웠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박형선 집사님 그럼 극동방송을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병실에서?
0: 아, 네.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이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기도를 해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과정이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할 때 극동 방송을 듣게 됐고 제가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부산 극동 방송을 들었지만 서울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저처럼 환우분들이 사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았고 찬양도 항상 들으면서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제가 매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병 가운데 그 감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어나면서 자기 전 틈틈이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났어요. 만나시는 분들도 다 응원해 주시고 그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것 또한 힘이 되더라고요.
2: 아멘. 아멘. 아멘. 야, 오늘요 이 시간에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박형선 집사님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실 거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이 시간 가운데 또 보이는 라디오의 시간이지만 함께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 가족들은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0: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터치유, 더치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집사님, 그 이식받은 이제 신장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부위에 지금 신장이 이식되었을까요?
2: 지금 오른쪽에 신장이 이식되었고 기존 신장은 이제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세 개가 되거든요.
2: 그렇죠. 예. 네.
1: 오른쪽 지금 이식이 받은 부분에 좀 손을 오른손을 얹으시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낫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의 딸이 있도록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0: 주님.
1: 그 딸을 향하여 주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핏값 주고 사신 박형선 집사님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은혜를 아멘. 더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이사야서 41장 10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너의 이식받은 그 신장을 내가 붙들어주리라.
0: 아멘.
1: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0: 아멘.
1: 의학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0: 아버지.
1: 이제 오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이식받은 박형선 새 신장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3: 아멘.
1: 주님. 예수님의
3: 아멘.
1: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터치유, 더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2: 아멘.
1: 오늘 끝까지 새 힘과 치료의 광선을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 또 이 유튜브 방송 이후에 지난주에 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나누는 중에 목사님,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0: 아멘.
1: 오늘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택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동의해 주신 오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3: 아멘.
2: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예정 피디님도 감동 있으신 것 같아요.
3: 네, 우리 전진영 집사님께서요. 이미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믿고 또 믿을 테니 힘내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함께 기도하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0: 아멘.
3: 네, 주님의 치유가
2: 감사합니다.
3: 있습니다. 네.
0: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또 어떤 개인이 기도하는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일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3: 아멘.
0: 우리 박형선 집사님의 기도 제목, 저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얼른 나와서 그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오늘 박형선 집사님 오늘 영

0: 느껴지지만 저는 뭐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했죠. 근데 이게 그 수술 이후에 호르몬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 기억에는 한 3년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이제 그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게 맞죠. 근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 힘듦을 채울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마음도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아실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와 또 그 오빠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2: 아멘.
0: 그 말씀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목사님만 보시면은 아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터치유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한 거예요.
2: 사연이 있었군요.
1: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그 또 아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의 선하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터치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또 다음 주에 함께하고요. 혹시나도 이렇게 정말 나도 병원에 있는 분들만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이해되시죠? 네. 그런 원칙을 잡고 있고 우리 박형 집사님처럼 나 병원에 있는데 나 꼭 기도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유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0: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예정 PD님,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이흥훈님께서도 유튜브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치유의 역사가 집사님과 오빠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는데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 기도는 우리의 아픔을 없애는 것 이상의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멘.
1: 그 아픔 속에서도 기도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마침내 회복을 일으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여러분 터치유 터치유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좋은 아침 오프닝도 또 여러 링크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에 우리 오형은 윤석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0: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내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23편, 어린이들부터 많이 암송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롭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푸른 풀밭이라는 이미지보다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양은 생각보다 예민한 동물이라서 두려움이 있거나 무리 안에 갈등이 있거나 해충이 몸을 괴롭히거나 배가 고프면 좀처럼 눕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것은요, 그저 환경이 좋아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고 마침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모든 걸 돌봐줬다는 뜻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내가 알아서 드러누워 쉬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친히 누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나누고요. 관련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이렇게 찬양을 검색만 해도요. 정말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좀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책상 앞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양이 어떤가 자세히 관찰하며 시편 23편을 더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랑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봤겠죠. 양이 어떨 때 불안해하는가, 양은 어떨 때 목자를 찾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가, 매일매일 눈앞에서 봤을 테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종종 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양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눕는 거요. 어쩌면 가장 괴로운 것 중 하나가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과학이라고 불리는 비싼 침대도 있고요. 좋은 호텔에 가면 푹신한 침구에 좋은 베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누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드는 건 아니죠. 몸을 눕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또 한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누워도 참된 쉼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더 은혜롭게 다가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떤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히 눕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돌보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또 어린이들의 찬양 함께 했고요. 또 주날 인도하시네, 대구시립합창단의 합창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이 또 뒤에 함께 나오는 곡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

찬양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입을 읊조리게 됩니다. 그만큼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또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가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371번님, 요즘 자려고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설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걱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또 편히 자고 싶네요. 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과 쉼 허락하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아, 6842번님 힘찬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오늘따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네,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또 그것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겠죠. 1058번님, 휴가 다녀오면 푹 쉬고 올 줄 알았는데 휴가 다녀오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곳에 간다고 꼭 마음까지 쉬는 건 아니라는 말에도 공감이 됩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휴가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죠. 네, 다시 요거를, 이 루틴을,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916번님이요.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요. 비 온 뒤에 풀도 푸릇푸릇하고 바람까지 불면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푸른 풀밭 같군요.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05번님, 아들이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온 가족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맡겨보겠습니다. 아멘.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그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5830번님, 새로운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드린다고요. 한 직장에서 35년의 근무를 마치고 정년퇴직하고 근데 주님께서 새 일터를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35년을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시고 네, 또 새로운 곳에 불러주셨네요. 네, 부르신 그곳에서도 또 죽게 하듯 성실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응원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같이 할게요.

오늘은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라는 한 단어를 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살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럼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빌리세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손을 내미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미느냐, 손을 내미지 않느냐.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들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알게 모르는 고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구를 조립하다가 나사 하나가 안 맞아도 설명서를 다시 안 봅니다. 이상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씨름을 해요. 설명서 보면 금방 해결될 거를. 또 길을 잃어도 차를 세워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 헤매다가 결국 한참을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또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도 누가 도와줄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쳐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짐을 몽땅 떨어뜨리고 나서야 겸연쩍게 웃으면서 도움을 받게 되지요.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묻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아빠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에 가면 엄마 손을 놓칠까 봐 손가락 하나에 힘을 주어서 엄마 손을 꽉 붙잡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울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이가 딱 넘어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어 올리죠. 그죠? 일으켜 주세요 하는 말도 하기 전에 물론 아야 하고 울지. 근데 몸이 먼저 뭘 뻗어요? 손을 뻗어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손을 뻗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누가요? 어린아이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신앙에서도 이 아이와 같은 본능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손을 내밀기보다 이를 악물고 뿌득뿌득 혼자 버팁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지쳐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벽,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뚫리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여리고성,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 그 방법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른이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끙끙대며 방황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내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손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라.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으로 둘은 성벽에 견고한 성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히 무장한 정예 군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떠돌다 떠돌다가 요단강을 겨우 건너가지고 세상에 어떤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었어요. 사다리도 성벽을 부술 무기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확률은 사실상 전혀 없는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은 더 황당합니다. 더 황당하죠, 그죠? 왜 황당하죠?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황당하죠? 황당해.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칼도 창도 성문을 부수는 무기도 도구도 장비도 성벽을 오르는 사다리도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전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걷고 돌고 그냥 침묵하고 나팔 불고 외치라는 것뿐이에요. 이게 딱 네 가지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면, 군사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성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막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부대의 작전이 기가 막히게 막혀 들어갔다. 먹혀 들어갔다. 그 무기들,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과 처세술을 막 자랑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해냈다고. 자기들의 무기가 해냈다고. 자기들의 전략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 승리에 인간의 손이 조금도 끼어들 틈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소리질러 외칠 때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몸,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여도 풀리지 않는 관계, 아무리 아껴도 메워지지 않는 재정의 어려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다시 손이 가는 안 좋은 습관들 말입니다. 그렇게 초롱성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하면 되겠지. 버티면 되겠지. 보통 이렇게 하지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혼자 씨름하다가 결국에 지치고 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2010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저 남미에 있는 칠레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죠. 칠레. 그 땅 칠레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대진이 발생해서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매몰되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 4일이면 끝날 비상식량을 극도로 아껴서 나눠 먹으면서 버텼지만 아무리 체력을 관리하고 정신력으로 버텨도

스스로 그 700m 두께의 바위를 뚫고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700m지 700m 땅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산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살 길은 단 하나, 지상에서 내려오는 손길을 기다린 것, 그것뿐이었어요. 누군가가 저 700m 위에서 구조의 손을 내려주는 것. 그 위급하고 캄캄한 갱도 안에서 광부들을 붙들어준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였어요. 광부들 가운데 호세 엘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깊어가지고 다른 강부들이 자연스럽게 이 호세 엘리케스를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광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깊은 700m 갱도 안에서, 햇빛 보이지 않는 갱도 안에서 그 이마에 있는 전구 있잖아요, 그죠? 광부들이 쓰는 거 밝히면서 그것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7일째 되는 날에 마침내 지상에서 700m 갱도까지 구멍을 뚫어서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살아있는지 생존했는지 확인하는 그 구멍이 뚫렸을 때 그 곳에 있었던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려보낸 첫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3명 모두 갱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쪽지가. 이 사고와 그 구조의 과정이 당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때 우리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9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지상에서 내려보낸 좁은 구조 캡슐,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왜? 크게 구멍을 낼 수가 없죠. 왜? 와르르 무너지니까. 한 사람의 구조 캡슐, 그 구조 캡슐에 한 사람씩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들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지상의 수많은 손과 기술이 내려진 구조 활동이었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씩 꺼내줬어요. 그 700m 갱도 안에서. 만약에 광부들이 스스로의 힘만 믿고 갱도를 파고 올라가려고 했다면 그 좁은 캄캄한 공간에서 힘만 소진한 채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을 먼저 빌렸고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잡았죠. 그리고 지상에서 내려오는 구주의 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다가 결국 33명 모두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와, 69일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손으로 씨름하지 마시고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계산 없이 엄마 아빠의 손을 향해 손을 뻗듯이 하나님의 손을 향해 기도의 손을 뻗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을 빌리세요.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손을 빌리라고요? 순종으로.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에? 창도 칼도 안 들고 함성도 없이 그저 조용히 매일 성주의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병사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처음에는 막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싸우러 왔으면 칼을 들고 쳐들어오든지 창을 던지든지 사다리를 성벽에 놓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매일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도는 거예요. 첫째 날도 이상 없고 둘째 날도 이상 없고 셋째 날도 이상 없고 여섯째 날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야, 저것들 미친 것도 아니야.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민망한 시간 아니겠어요? 야, 이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버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왕 성을 도는 것 함상이라도 지르면서 돌자 한다거나 하루쯤 앞당겨서 오늘 하루 내일 돌 거 오늘 돌아버리자 뭐 이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바꾸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보세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곱 번 돌았더라. 무슨 방식으로? 전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섯 날 동안 지켜온 그 방식 그대로 조금도 자기 식대로 각색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치고 싶을 때 외친 것이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명령이 떨어지는 그 정확한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골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명령하신 그 방법과 그 타이밍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저런 일을 이루지?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를 죽일 수 있지? 이런 거. 여리고 성을 도는 행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미련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단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그 순서까지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결과만 맡기고 과정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법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잖아요. 결과는 바라면서 과정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그대로 따랐을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는 걸음을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아, 이상하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당장 급한데도

0: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택하는 것, 이런 걸음들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과 순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이해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 앞에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빌렸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끙끙대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손을 하나님께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리고성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의 지금까지 여수석 장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 장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2026 나라사랑축제가 D-2 이틀 남은 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요즘 짧은 영상들이 참 많잖아요. 어느 교회 찬양팀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 있습니다. 찬양팀 한 멤버 한 멤버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바이엘도 한번 앉혀본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 학원 딱 한 달 다니고 합류한 베이스. 심지어 예배 인도자는 성대 결절이 있는 예배 인도자. 싱어들. 가끔 음치, 한 분은 박치 튀어나오는 우리 싱어들. 드럼은요, 독학으로 배워서 필대로 치는 14살 막내. 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력서조차 낼 수 없는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님들의 응원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있어요 라고 교회 찬양팀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하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 아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을 만큼 우리의 경력과 조건, 실력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였다는 점, 그리고 열정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순종한다는 점. 이 공통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니 말이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나눕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첫 곡입니다. 팀록 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